0: 전샤라인다 류청 다치라인을 세우는 류청 윤샹 류청 시리트 신장을 크게 시기름 시키는 무연 전샤라인도 살막 주먹한 돈지 다치라인이 사드레시는 스피 머리부터 온데 시키 다치보단 여우로파 스토브리케 의결할라시도록 세우는 류청 윤샹 다치라인을 그석성은 0991 시기름이 옅다 옅미샤다 옅디즈 телефон кылып мәсәл сорам.
1: 107.4 Катнаш Сәнәт радиосының программалары һәр минут, һәр секунд сезгә һәмра. Программаларыбызда сез ихтиязлык кучурлар үзелмәйди. 107.4 Катнаш Сәнәт радиосы һәр вакыт сез өчен атраплык мөлазимәт кылады.